GGY. GGY. GGY. GGY. GGY. GGY. GGY. GGY. GGY. GGY. GGY. GGY. GGY. GGY. GGY. GGY. GGY. GGY. GGY. GGY. GGY. GGY. GGY. GGY. GGY. GGY. GGY. GGY. GGY. GGY. GGY. GGY. GGY. GGY. GGY. GGY. GGY. GGY. GGY. GGY. GGY. GGY. GGY. GGY. GGY. GGY. GGY. GGY. GGY. GGY. GGY. GGY. GGY. GGY. GGY. GGY. GGY. GGY. GGY. GGY. GGY. GGY. GGY. GGY. GGY. GGY. GGY. GGY. GGY. GGY. GGY. GGY. GGY. GGY. GGY. GGY. GGY. GGY. GGY. GGY. GGY. GGY. GGY. GGY. GGY. GGY. GGY. GGY. GGY. GGY. GGY. GGY. GGY. GGY. GGY. GGY. GGY.